0: 오늘은
1: 네.
0: 그 애누가 스입텔레루 리브 모텔스탈 가드누
1: 아와구안
0: 데미데미 도노 바드무나 왓츠 갤런데
1: 스트릿
0: 이즈잇
1: 이이
0: 시엠 브론 보리 다그
1: 브론 보리 에이 에보다 보리 프롬 워디 다그 What the fuck? Yo.
0: Anything you see in there?
1: Where dog them?
0: They only put a gully dog.
1: Them dog them. Them so walk up on the road.
0: Right.
1: Yeah. Do it now.